아, 주사라. 아, 어, 놔라. 네.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멋이라. 네, 네. 오, 아, 주. Sing it! Sing it! Sing it on the way! 아, 놔라. 네. 아마니나 원시라 네네 예 어찌 사라 아라라라 아마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명오버스며사실펜션이마하면서울려요영원문이나으아림이와서아여바탐파워키로마호와야베차아피이포흐마투리엔으라네스노프렘아여바탐파예리여호아투르쇼나치워디소바야